0: 신발과 친구와 마누라는 오래 둘수록 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 사이를 논하는 사자성어도 참 많습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특별한 친구 사이는 수어지교라고 했고, 간과 쓸개를 서로 내보인다는 뜻으로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는 간담상조라 했습니다.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는 막욕지우라 했고, 금이나 난초처럼 귀하고 향기로움을 지닌 친구는 금란지교라 했습니다. 또한 관중과 포속처럼 변함없는 친구 사이는 관포지교라 하지요.
1: 어릴 적 함께 대나무 말을 타며 자란 친구를 중마고우라 했고,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신의가 깊은 친구를 문경지교라 했습니다. 벗길이 좋은 가마를 주고받는 향기로운 풀과 난초 같은 친구는 지란지교라 했고, 악교와 오칠처럼 끈끈하여 떨어질 수 없는 우정을 교칠지교라 했습니다. 또한 쇠붙이도 끊을 만큼 굳고 단단한 우정을 단금지교라 했습니다.
0: 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끝까지 푸르다는 것을 압니다.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모든 나무가 푸르지만, 찬바람 부는 늦가을이 되면 푸르름을 지키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친구 관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나 권력도 아닙니다. 상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래 덕을 보고 믿음으로 이어진 친구. 그런 보시야말로 진짜 친구가 아닐까요? 누구나 친구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참다운 벗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신이 의리, 충절, 지조로 이어진 제한도 같은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는 삶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절친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곡 만나볼까요? 친구가 그립습니다.

0: 수면의 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정작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다음날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먼저 꿀잠을 위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베개의 높이와 모양에 신경 쓰기. 잠은 몇 시간 얼마나 푹 자느냐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수면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베개는 수면 자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부자연스럽게 앞으로 구부러져 목과 어깨가 결리고 목 뒤쪽 근육은 늘어나고 앞쪽 근육은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을 자면 목 근육이 피로해질 뿐더러 공기의 통로를 막아 코골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베개가 지나치게 낮으면 머리가 뒤로 넘어가고 턱이 들린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되는데요. 이 역시 숙면에 좋지 않습니다. 베개의 적절한 높이는 베고 누웠을 때 자신의 주먹 정도 높이로 베개가 눌린 상태에서 6cm 내지 8cm 정도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자는 사람은 바로 누워서 잘 때보다 약간 높은 베개가 적당합니다.
0: 숙면에 도움되는 따뜻한 우유 마시기. 우유에는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신경안전물질로 부족할 경우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피로감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1: 꿀잠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혹은 텔레비전을 보기. 스마트폰을 봐야 밤에 잠이 잘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습관일 뿐 숙면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자극해 지금은 밤이 아니다라는 사인을 줍니다. 이는 일주기 리듬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도 뇌는 깨어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방의 불도 모두 끄고 방을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0: 술 한 잔에 기대 잠들기. 술을 마시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며 술을 깨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므로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잠드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의 술을 필요로 하게 되고 질이 낮은 수면이 누적되는 것은 물론 과음으로 인해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0: 끝으로 브로콜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 궁합 10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브로콜리와 마늘. 브로콜리와 마늘의 조합은 건강의 파워하우스입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가득하고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두식품의 조합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의 강한 향이 브로콜리의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이두 가지를 볶거나 구워서 즐기면 더할 나위 없는 맛과 건강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1: 브로콜리와 치킨. 치킨과 브로콜리는 단백질과 비타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치킨의 단백질은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고, 브로콜리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오븐에서 구운 치킨과 함께하는 브로콜리 샐러드는 저녁 식사로 완벽합니다. 이 조합을 통해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브로콜리의 비타민C로 피로를 덜수 있습니다.
0: 브로콜리와 연어. 연어와 브로콜리의 유니크한 조합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이 만나는 멋진 순간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는 뇌 건강에 좋고,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조합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이나 특별한 날의 제격입니다. 연어를 구운 후 브로콜리를 찌거나 데쳐서 곁들여 먹으면 고급스러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브로콜리와 퀴노아. 퀴노아는 브로콜리와 함께 조리할 때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퀴노아의 다양한 영양소는 브로콜리가 가진 비타민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 줍니다. 브로콜리와 퀴노아를 함께 조리한 샐러드는 건강한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조금 더 하면 상큼함이 더해져 식욕을 돋우는 탁월한 메뉴가 됩니다.
0: 브로콜리와 아몬드. 아몬드는 브로콜리와 함께 할때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추가합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와 브로콜리의 비타민 C가 만나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몬드를 다져서 브로콜리 위에 뿌리면 영양도 잡고 씹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간식처럼 브로콜리와 아몬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건강 관리도 척척이죠.
1: 브로콜리와 병아리콩. 병아리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아리콩의 단백질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브로콜리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합해 혈압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브로콜리와 병아리콩을 섞어 만든 스프는 겨울철에 따뜻하게 즐기기 좋은 메뉴입니다.
0: 브로콜리와 두부. 브로콜리와 두부의 조합은 채식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비타민이 만나 건강에 큰 보탬이 됩니다. 두부를 굽거나 볶아서 브로콜리와 함께 내놓으면 고소한 동시에 영양도 만점인 요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1: 브로콜리와 오렌지. 오렌지와 브로콜리는 비타민C의 충분한 공급원으로 면역력 강화에 이바지합니다. 오렌지를 브로콜리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거나 간단한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종합 비타민의 파워를 가진 음료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상큼한 맛과 함께 브로콜리의 겉면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0: 브로콜리와 레드와인. 레드와인이 브로콜리와 잘 어울린다고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레드와인의 항산화 성분과 브로콜리의 효능이 시너지를 내어 심혈관 건강을 더욱 개선해 줍니다. 저녁에 한 잔의 레드와인을 즐기면서 브로콜리 요리를 곁들인다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연인과 함께하는 자리에는 제격이죠.
1: 브로콜리와 사과. 사과의 달콤함과 브로콜리의 고소함이 만나면 장 건강에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브로콜리의 비타민이 만나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샐러드에 섞어서 신선한 맛을 느끼며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브로콜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 궁합 10가지 중 하나로 더욱 유익한 조합입니다.

인생은 기다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부와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현충화의 단편소설 신데렐라의 언니들의 네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피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간다. 인스턴트 커피에 쓴 맛이 혀를 감싸며 속에 뒤틀리는 느낌이 든다. 후배는 그녀의 침묵을 무시한 채 후라이팬을 달군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요란하고 고소하면서도 저렴한 기름 냄새가 거실을 채운다. 분명 그녀가 쓰는 올리브 오일이 아닌 후배가 어제 장보러 갔다 오면서 사온 값싼 포도씨 기름 냄새다. 그녀는 티 안 나게 살짝 미간을 찌푸린다. 오늘은

0: 계란말이 해볼게요. 제가 특제 소스를 배웠어요. 특제 소스. 알고 보니 간장에 고춧가루와 설탕을 섞은 그야말로 후배처럼 촌스러운 조합이다. 후배는 모든 음식에 그걸 찍어 먹는다. 심지어 그녀가 가장 아끼는 브리 치즈에까지. 후배는 그러고도 자신의 요구에 대한 근자감이 대단하다. 맛있죠를 연발하며 음식을 먹는 후배의 입가에는 고춧가루 소스가 잔뜩 묻어 있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식탁에서 일어났다. 한 달 사이 그녀의 집은 서서히 후배의 색으로 물들어갔다. 거실 소파에는 후배가 싼 싸구려 털 방석들이 덩그러니 놓여있고 화장실에는 그녀가 쓰지 않는 싼 향수의 알코올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책장에는 후배가 회사나 도서관에서 가져온 듯한 생소한 작가 이름의 무료 웹소설 단행본이 꽂혀 있었고 베란다에는 후배의 빨랫감이 그녀의 것과 섞여 줄에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빨간 레이스 팬티가 유표했다. 가장 짜증나는 것은 그녀의 슬리퍼가 항상 거실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거실 바닥을 알른알른하게 닦고 맨발로 다니는 그녀와 달리 후배는 항상 슬리퍼를 신기 좋아했는데 발가락 부분이 휘어져 벗겨진 그 가짜 발렌시아가 슬리퍼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처럼 이 공간을 점령했다는 표식을 남기듯 여기저기 나타나곤 했다. 가끔은 때가 잔뜩 낀 신발 밑바닥이 보이게 훌렁 뒤집어진 채로. 그동안 그녀는 여러 방법을 후배에게 암시했다. 미라 씨, 여기 작아서 불편하지 않아? 침대도 하나고 침실에 TV도 없고. 아니야, 난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더 힘들어요. 언니랑 있으니까 좋아요. 언니처럼 작고 아담한 원룸을 갖추고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언니도 나랑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죠? 어떻게 말을 돌려 힌트를 줘도 후배는 늘 유연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후배를 계속 집에 둘 수 없는 진정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박정훈이었다. 그는 최근 들어 더 자주 둘 사이 관계를 한결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 했다. 그는 주말에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주고 자신의 공간에 그를 초대하는 것이 둘 사이 관계의 공식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또 그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위치였다. 그가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 아니 적어도 버티기 위해 그녀라는 적당한 배우자 후보가 필요하듯 그녀 또한 그를 통해 공고히 하고 싶은 회사의 자리가 있었다. 둘째 이유는 더 깊고 어두운 불안에서 비롯되었다. 후배는 이미 그녀의 삶에 너무 많은 부분을 보아왔다. 그녀의 습관, 그녀의 약한 순간들, 그녀가 집에서 흘리는 한숨까지. 후배가 더 오래 그녀 집에 있다면 결국 그녀의 그 가장 깊은 비밀까지 알아버리게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비가 칠적칠적 오는 주말 오후에 끝내 현실이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후배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키득키득 웃고 있었고 그녀는 노트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에 후배가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갔다. 누구세요?
1: 나야, 나.
0: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그녀 온몸의 혈액은 순간적으로 얻어붙는다.
1: 에헤이, 좋아 죽겠는데 빨리 문 열어.
0: 거칠고 흡연으로 인해 갈라진 남성의 목소리.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선다. 후배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인다. 언니, 누구예요? 그녀는 걸음을 옮기지도 못한다. 다리가 풀린 듯하다. 후배가 일어서더니 인터폰 버튼을 눌러 현관문을 열어준다. 몇 분 후 계단을 오르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린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동생이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초조해 보인다. 비에 젖은 탈색된 머리는 두피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너덜너덜한 바람막이 자켓 아래로는 원색을 알아보기 힘든 더러운 후드티가 비친다. 그의 눈은 냉랭하게 집안을 훑는다. 값비싼 가구, 깨끗한 인테리어, 그리고 소파 앞에 서 있는 그녀와 그 옆에 선 후배.
1: 누나, 잘 지내나 보네.
0: 그가 빙긋 웃으며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선다. 바닥에 그의 진흙 발자국이 생긴다. 그녀는 침묵한다. 후배의 슬리퍼에 이어 동생의 신발까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1: 누구야?
0: 그가 고개를 기웃하며 턱으로 후배를 가리킨다. 회사 후배야.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여긴 왜 왔어?
1: 왜 왔긴.
0: 그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그녀의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장식품을 건드려본다.
1: 돈 필요해서 왔지. 누나, 내 문자도 씹으니까.
0: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뜬다. 소리 없는 한숨이 흘러나온다. 지난달에 줬잖아. 그 전번 달에도 정한 액수는 꼬박꼬박 보냈어.
1: 에헤이, 그거로는 모자라지.
0: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본다. 그의 벌건 눈에는 익숙한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욕심과 피로가 섞여 있다.
1: 아버지 저번에 술 마시고 넘어져서 다리 골절됐잖아. 병원비 정산 나왔어. 아 그리고 엄마 약도 사야 하고 나도 살아야 되고.
0: 나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애쓴다. 너도 일해.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1: 뭐? 일을?
0: 그는 비웃듯 웃는다. 그 소리는 쇠를 긁는 소리 같다.
1: 누나는 집에서 돈 대줘서 대학까지 마치고 이렇게 잘 살잖아. 명품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근데 나는? 누나 대학 학비 대느라 집돈 다 써서 고졸에 일자리도 매번 빈대떡 신세. 근데 그런데도 일을 하라고? 이거 공평한 거 맞아?
0: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을 찌른다. 매번 똑같은 대파토리. 한숨을 톱다 말고 그녀는 문득 후배의 존재를 느낀다. 후배가 둘의 대화를 요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린다. 후배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파고드는 것 같다.
2: 일단 나가. 나가서 얘기하자.
0: 그녀가 그의 등을 민다.
1: 왜? 부끄러워?
0: 그는 고의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1: 이야, 이 멋진 집에서 이렇게 잘 차려입고 사는 누나가 사실은 지질이 못 사는 시골 태생에 술 주전뱅이 아빠랑 골골거리며 아픈 엄마 두고 빚더미에 나앉은 동생이 있는 게 그게 그렇게도 부끄러워?
0: 숨이 막힌다. 그녀가 평생 숨겨왔던 것, 지워버리고 했던 과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이 있다. 후배라는 가장 안 되었으면 하는 관객이. 그녀는 고개를 돌려 후배를 본다. 후배는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이 서 있다. 놀라지도 충격받지도 동정하지도 않는 그저 담담한 얼굴이다.
2: 얼마 필요해?
0: 그녀는 체념한 목소리로 묻는다.
1: 2만.
0: 그가 손가락을 두 개를 펴 보인다.
2: 2만 위안?
1: 아니, 20만.
0: 그의 말에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린다.
2: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묻는다. 그의 얼굴이 차츰 일그러진다.
1: 누나 월급 얼마야? 고작 누나 1년 수입 아니야? 이런 집에 살면서 저런 옷 입으면서 20만 위안도 없어?
0: 그러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뒤쪽을 향한다. 그녀의 소파 옆에 놓인 아직 개봉하지 않은 버버리 트렌치코트 박스가 보였다. 지난주에 산, 그리고 아직 꺼내보지도 않은 것.
1: 저거 새 거 아니야?
0: 그의 눈빛이 다혹하게 변한다.
1: 저걸 팔아. 아니면 내가 가져가 반품할게.
0: 그가 소파 쪽으로 움직인다. 안 돼.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그와 박스 사이에 막는다. 그건 내 거야.
1: 거참, 누나 거 내 거 어디 있어?
0: 그의 말이 차갑게 내려앉는다.
1: 누나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다 내가 희생했기 때문이잖아. 대학도 안 가고 아빠 엄마 돌본 거 내가 다 했어. 누나는 그냥 모르는 척 공부만 했지.
0: 그건 사실이다. 쓰라리고 결코 주요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녀는 도망쳤다. 가난하고 답답한 고향을 탱지고 동생의 미래까지 짊어지고 도시로 올라왔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만들려 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그녀는 지갑을 털어 현금을 모두 꺼낸다. 3,000위안 남짓하다. 지갑에서 신분증이며 카드를 빼고 그대로 그에게 내민다.
2: 지금은 이게 전부야. 돈은 없어.
0: 그는 돈을 받아 손가락에 침을 묻히면서 샌다. 도중에 불만스러운 듯 입을 삐죽거렸지만 어쨌든 액수를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는다.
1: 일단 이거 받고 다음 달에 또 와서 받아갈게. 아, 그리고 그 코트 말이야. 입지 말고 두어. 내 여자친구가 그거 사고 싶어 했단 말이야. 주소 보낼 테니 내게 보내줘.
0: 그는 문으로 향한다. 나가는 길에 후배와 눈이 마주친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 잘 있어, 예쁜 아가씨. 남자친구 없으면 나중에 우리 연락, 콜?
2: 당장 나가.
0: 그녀가 포효한다. 그는 삐죽거리며 나간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진다. 남동생의 발자국이 난 바닥이 그가 왔다 갔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는다. 그제야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견디기 어려웠다. 그녀의 치부, 하필이면 그녀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는 후배 앞에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후배를 본다. 후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없다. 그저 그 담담한 표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김미라는 누구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녀는 전날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인보이스를 정리했다. 감기 기운은 가시지 않았고 머리는 여전히 묵직했지만 그래도 정신은 또렷했다. 제출 기한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일찍 파일을 업로드했고 선배와 회계팀에 확인 메일도 보냈다. 이튿날 아침 그녀가 다시 회사에 나가자 선배의 자리에 박 대표가 앉아있었다. 정예림 선배도 그 옆에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박 대표의 얼굴은 딱딱했고 선배의 얼굴에는 알릴락말락 가벼운 미소가 걸려있었다. 그 미소는 내가 고생했어가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따랐어야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1: 회계팀에 제출한 인보이스 정보가 잘못되어 있어, 미라 씨.
0: 그녀를 보기 바쁘게 박 대표가 말했다.
1: 예림 씨가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0: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럼 얘기해. 난 다른 미팅이 있어서 이만.
1: 그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박 대표가 횡하고 나가자 숨죽이고 있던 직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다. 선배가 건조한 시선으로 그녀를 건너보았다. 미라 씨, 나 좀 봐요. 선배가 다시 존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노트와 펜을 챙겼다. 선배는 회의실이 아니라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소형 면담실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외부에서는 안이 훤히 보였지만 안에서는 소리가 거의 새어나가지 않는 공간이었다. 문을 닫자 선배는 한 박자 늦게 말을 꺼냈다. 요즘 많이 힘들죠? 그녀는 잠시 대답을 못했다. 야근도 많고 적응도 아직 완벽하지 않을 테고. 선배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부하 직원을 걱정하는 상사의 톤, 정확히 그 정도였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사실 박 대표한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회계팀에서 보고가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미라 씨, 나한테만 메일 보낼 거지. 그렇게 서버에 파일 업로드하면 다들 보고 있어요. 다들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하지만 선배는 이어서 다음 말을 이었다. 그래서 박 대표한테 말씀드렸어요. 미라 씨를 위해서. 그녀의 심장이 한 박자 놓친 후 조금 빨리 뛰었다. 아직은 미라 씨에게 계획팀 업무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팀보다는 인사팀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순식간에 면담실 공기가 바뀌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0: 是日几时过，清风无处寻。经书聊枕籍，瓜里漫浮尘。兰若静复静，茅茨深又深。言争乃如许，那更惜分音。
1: 这里是龙井市融媒体中心综合广播 FM 93.8兆赫。
2: 여기는 FM 93.8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